하던 일이 어디요 아 좋게 민디교 그러는 샘 허여마 물어봐도 요 와스파교 미기요 아깝요 내래기요 파민댄 납작거려요 여걸놈이 샤바밤은 나 혼자 그래도 나 육생의 대니어 손도 부디리 거리요 아 좋게 민디교 그러는 샘 허여마 물어봐도 여걸놈이 샤바밤은 나 혼자 그래도 나 육생의 대니어 손도 부디리 거리요 아 좋게 민디교 그러는 샘

0: afrikai dallamokkal, ír muzsikával, latin dalokkal, balkáni ritmusokkal, roma zenével, hazai sikerekkel. Népek dalai, a Dankó Rádió világzenei magazinja.
1: Hit 발로 양이 찌우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.